이복해, 이복해. 비싸면 또, 땀에 깨, 땀에 깨. 하순코, 하순코. 이복해, 이복해. 비싸면 또, 비싸면 또, 땀에 깨, 땀에 깨. 레멘테, 레멘테. 이복해, 이복해.